내가 국내는 역자 나와인. 내가 국내는 다 나와인. 오마 피기설레 메타기 시봉아. 우엔지 우엔지 우엔지 마가시오 엔지 콜로마인. 너무 엔지 우엔지 우마가시오 라프스나팅 우엔지. Umagasho la pawa is nothing. Uniganaga 8 years. La pawa erenke guritofu. La pawa erenke guritofu. Agangiti u driver la uma savana saubon. E driver mse uma savana. Nemesis wako la pungo si. Erenke guritofu. Kuna uma savana u driver.